주님의 모습을 받아올 때 어라미오 가세와테 모시오차 나사시오 나수티아수오 우디바다세 제니티에 우디바다세 제니티에